咪讲咯，你又系咁啊？喂，鱼蛋汤等五分钟咁样，你自己试下，唔好独孤一味都 OK 嘅。今日我哋咧越讲越掂嘅话题咧，讲紧系一个人嘅一啲词咁样啊，唔同一个人有关。头先系一支弓啦，粤语里边有呢个表述啦，我哋都好兴讲啊，独孤一味啦。